0: 몸이 안 가네.
1: 몸이 안 가네. 내가 좋아하는 거지. 아,
0: 너도 지지 아니.
1: 나네 바라사 두팔로 마음.
0: 그래 짜가 해가 마.
1: 그리고 너만 더 많이 가네.